0: 사기형 언나가 청 내 사기형 내 사기형
1: Muss ich gar nichts mehr vorsingen, oder? Also ganz allein.